0: 예석은 뛰어들어 봐서 저희 저 워리아사 뛰어들어 봐 맥이나 대죠 목도 사다 봐라 그걸로 맥이나 대고 너 어쩌는 게 이거 말해 저거 와야 지나기 마음에라 들리고 그게 보다 넘버 서시 테리아사 그걸로 저래도 그 넌 뛰어 봐서 가세게토 너 어떤 바이 내 준혁은 됐어 미트 너래도 파야 바트릭 이다 브릴리 주트 마우체 에리아스 데노 킵시 다 블람바 제볼 에리아스 키브로 나스리 기타 모리타 Now I check it out. Nga ji ji.
1: Elanga.
0: Ah elanga tinonyo.
1: Ei gakat ko anya se ko to ko anya.
0: Ngalego cho do rap langa tin lomba Vinley's area sa. Gol na tere gle tu miss gol au anywe. Daje vemelo.
1: Arab langa.
0: Ei.
2: Ya bono.
0: Ami tin ko mie.
1: Imo
0: e ila gita sare ne kutero. Ah e gila gita ji ne
1: kutero ga bisao. Maga tara su pare rosa dino tio ro gore mari de
0: to. Olle gi be gune ngo ta ganywe.
1: Ka wa cha ne angeti.
0: Eh.
1: Tla o bo sa wati bo no bo no le bobo.
0: Ai ai ai bo no le bobo.
1: Agola mo ma chosi i me aga ne ga bisa.
0: Ah e ka to go ibe ne ga go
1: Tanget kabar ko go se go se ro pa go ri ro bo si go pa re mar timo.
0: Hari re re. Dosi ri je je de gune.